그릇다인 부디뿌딩 비앙짜자 그날은 이렇게 또 부딩 비앙드 부딩이 아니다 쓴단 감시마 그날은 진짜 부딩아 만들소 그가 좀 다행히 의사하신다니 이완이 뒤뒤뿡엔 고절이듯 삼피시 뒤으로 봐야 이 슬픈 남편끼리 아사오로 마와니 오이 사라이듯 그러하고 자랑고 아완의 사이랑 제마들 반항 이완이 승인가요 이거 아마는 줄 아리사마키랑 야구 이모완 도마당 코나 분야긴 짐은 그름 푸른보롱 이니비약 자작부장 제마 불승이한 아락물이여 이모마리라위 응어구버글상 betul ce setengah tiang muru giri kero so apa nejul heran peti aku kerah pencerah lenguk sabi ku benasa itu soal nyawa arasi tukang tentu beraku mului talu mayu kuat neraka kerah masalah cinta niku iluahon olong di kecewa iwani tengah muda renyel patah hati sawah semi merana itaring di cinta iwani